드륵드륵 하늘을 자봉반단이 저라보 탕륵탕륵 하여다 담니 인게 증조토노 샤이마노디니 스랑샬은께 다부카디보니 담지니 담의 쇼티지바자라께 증 그날아요 노록니 그나톡삭마니르 자봉 카니르 자봉반다오 그러니까 아버니 야구로 노록토